이 찬양 속에는 아버지와 함께하면서도 헛된 소망 때문에 불평과 원망으로 아버지가 주신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아버지의 아픔이 되고 있는 집을 나간 탕자의 형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지 않은지 돌아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기다리며

0: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주 모건타운의 MFC 미니스트리에서 시작하여 조 페로시치 사도와 리나 페로시치 목사가 진행하는 주간 라디오 방송인 MFC 월드와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지금 함께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함으로써 자유를 얻고 치유를 받고 축복을 받고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번 MFC 월드와이드 에디션에 대한 MFC 미니스트리의 오늘의 메시지를 소개합니다.
1: 아버지, 오늘 아침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안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은 평범한 날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받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세요. 처음 방문하신 분이라면 반갑습니다. 집처럼 편안하게 느끼시길 바랍니다. 살아오면서 겪어온 일들의 연속이니 움찔할 필요도 없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교회에서 모두가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아무 감정이 없던 기억이 나요. 제가 방금 한 말에 공감하는 사람 있나요? 아니면 저 혼자인가요? 몇 명 있어요? 당신이 느끼는 모든 것, 당신이 노래하는 모든 것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10년 정도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고 서 있었던 기억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기 위해 개발했어요. 감정도 별로 없었고 그 안에 담긴 내용도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기도 생활이 발전하고 하나님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하나님이 제게 실제 하시는 분으로 느껴질수록 그분을 더 경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은 사적인 관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왜 이 모든 사람들이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걸까 궁금해하곤 했어요. 전 여기 서 있는 토마토 같았어요. 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모두들 손을 들고 무언가를 하고 있죠. 제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을 알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분히 발전하지 않았고 그분을 알수록 더 많이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렸어요.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었죠. 하나님은 치유 사업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인생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느끼는 분들은 감정을 꺼버리는 거 아시죠? 그냥 꺼버리는 거죠. 여러분도 감정을 꺼본 적이 있나요? 전 그랬어요. 너무 많은 고통은 그렇게 만들죠. 그냥 외면하는 거야, 알았지? 당신은 방에 앉아있지만 거기에 있지 않아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잖아. 저도 교회에서 그러곤 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었어요. 그분을 더 잘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을 뿐이에요. 그게 진실이에요. 하지만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이유는 그분이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제가 있는 곳에서 함께 일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오늘 자유롭게 느껴보라고 격려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과의 관계에서 일하고 계시며 당신도 그런 감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발전함에 따라 나머지 여러분도 발전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거듭나면 다른 사람으로 변한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모든 장벽, 자기 증오,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 자기 머릿속을 엉망으로 만드는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모든 종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존감이 너무 낮아지면 하나님의 모든 축복도 놓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당신은 당신이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물건을 받았다가 내가 가져야 할 것 같지 않아서 버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 몇 명이나 그런 적이 있나요? 좋은 물건을 받았는데 내가 가져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서둘러 다른 사람에게 가져다 준 적이 있나요?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이 각자의 여정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교회에 대해 제가 좋아하는 한 가지는 우리가 목회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교회에서 누구도 똑같지 않은 가장 혼합된 그룹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요. 하나님을 위해 여기 있지 않다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여기 남아서 이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여기 있다면 누군가가 여러분을 쓰다듬고 사랑하고 항상 기분을 좋게 해주는 육체적 관계처럼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있지만 사역의 중심 부분은 아닙니다. 사역의 중심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여러분을 이곳에 두신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목적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리고 이런 곳에서 저는 많은 일을 해온 모든 사람들과 그들이 얼마나 활동적인지 보면 그들은 서서히 자신의 자리에 적응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여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집을 짓고 계시기 때문이죠. 사람의 손으로 집을 지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방식으로 지으시도록 내버려 둘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시면 훨씬 더 좋은 곳이 됩니다. 아멘. 오랜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동안 저쪽을 조금만 관찰해 보세요. 그래서 이것은 모두 관계적인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종교를 하려고 한다면 오늘 종교와 성과와 점수 매기기에서 자유로워지길 기도할게요. 그건 효과가 없으니까요. 결국 스스로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미워할 거예요. 인생도 별로 없을 겁니다. 항복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루기 시작해야만 진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개인의 문제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7절에서 그에게 내가 누구인지 알면 그를 알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나는 성육신한 신입니다. 내가 당신 앞에 서 있는데 아직 나를 알지 못하는데 누가 나를 보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육체를 생각할 때 그것은 육체적 인관계이며 특히 하나님 나라와 관련하여 세상적이고 감각적 인욕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언제 거듭났는지 알 것입니다. 이것은 내 설교이지만 이것은 모두 끝났습니다. 끝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듭나면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잘 모릅니다. 그분을 친밀하게 알지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은 육적 기독교라고 부르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를 하려고 노력하지만 본성이 바뀌기 전까지는 전쟁이 벌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이 될 때까지는 항상 전쟁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일에 허락되지 않으면 당신은 그것에 대해 평화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서는 크리스천이 될 수 있지만 일터에 나가면 다른 사람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 어디에서나 똑같기를 바라시지만 그것은 구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직장에 가면 다른 사람이 된 것 같고 교회에 가면 일주일 내내 여기 없었던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기억납니다. 하지만 신앙이 성장하면서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의 선형적인 삶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통 성과 지향적이기 때문에 선행을 하면 거기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 그 점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로 가보겠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길에서 제자들을 만납니다. 부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걷고 있는데 그들은 그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여기서도 제가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사람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부분입니다. 오늘 아침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20년 전에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분이 매우 크시다는 것을 알았고 그 어느 때보다 그분에 대해 많이 알고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거 다시 올려주실래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기에 마음이 더딘 자들아, 마음이 느리고 둔하다. 그는 말했다. 너희 귀가 둔하다. 보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하나님을 원하기 때문에 극복해야 할 인간성과 함께 오는 둔함이 있습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르게 될 것이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여러분을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저는 지역교회를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너무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설교가 없어도 교회에 나가서 아무것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적이 있나요? 여러분 중 일부는 그렇게 여자를 쫓아다녔어요. 알겠어요? 뭐든 할 수 있죠. 웃으시겠지만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돈을 쫓아다녀요. 무언가를 원하면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 삶을 순응하고 삶을 순응하는 것으로 무엇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절박해서 평생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맞춰 살았어요. 그리고 누군가 한 시간짜리 설교에서 4초짜리 진리를 하나만 알려준다면 그 4초짜리 진리가 저에게 더해졌으니 그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4초를 얻기 위해 갈 것입니다.
0: 이번 MFC 월드와이드 편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예수님의 흘리신 피가 죄를 씻어 주셨고 그분이 진정으로 부활하신 구세주이시며 생명의 주님이심을 받아들이고 믿고 고백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메시지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웹사이트 www.mfcministries.net에 로그인하세요. 여기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조 페로시치 사도 및 리나 페로시치 목사와 함께하는 MFC 미니스트리 예배를 시청하고 이전 라디오 방송과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믿음을 바로 쓰다 TV 프로그램의 현재 에피소드와 지난 에피소드를 볼 수 있는 링크도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기도, 제목, 광과 조, 원, 제이스, 조 사도와 목사님을 위한 기타 질문이나 의견을 미디어 이메일 fcministry.net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이 방송국에서 조 페로시치 사도, 페로리나 페로시치 목사, MFC 월드와이드의 MFC 미니스트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 또 다른 메시지를 들어보세요.
2: Proclaiming God's goodness, we're TAWH Palau. Hope Radio, Angel 5. Listen online at hoperadio.net 24 hours a day.

0: just go to our website, hoperadio.net, and click on the listen icon for your region. Don't miss any of your favorite programs and music. Plus, get even more,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You can listen to Hope Radio on hoperadio.net.
1: Everyone,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실 때 여러분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알고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캐시 데이비슨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 즉 우리 주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여정에 여러분이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은 바로 거기서 비롯됩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가장 처음으로 돌아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걸음을 다지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초를 다지고 제자를 양육하며 궁극적인 목표이자 하나님의 뜻인 여러분을 예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일주일 만에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피를 드림으로써 우리를 위해 얻어주신 모든 것을 누리는데 반평생을 다 써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중 일부는 지금까지 제 말을 들어오신 이 사람에 대해 궁금해하고 계실 것입니다. 제 자신에 대해 몇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2013년부터 사역해 왔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필라델피아에 이르기까지 미국 전역 27개 지역에 약 50개 라디오 방송국에서 방송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에서 호주에 이르기까지 그 사이의 모든 국가를 아우르는 아시아 단파 라디오에서도 방송되고 있습니다. 그 단파 방송 메시지는 전 세계를 가로질러 닿기도 합니다. 노르웨이에서 온 편지도 받았고 심지어 미국 내에서도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기본적으로 저는 국제적인 기독교 교사입니다. 그럼 이제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이 메시지를 들으실 모든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볼 수 있게 하시고 귀를 더 열어주셔서 더 많이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리디아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전해지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하시며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주님께로 돌이키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의 복음과 우리 모두를 위한 주님의 계획을 전할 수 있는 특권과 영광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다시 태어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하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다시 태어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도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들을 듣게 될지 모르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 들으시면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여러분이 무엇을 얻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주셨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았다면 이 설교가 끝날 무렵에는 거듭나고 싶어질 것입니다. 아멘. 그럼 이제 요한복음 3장으로 넘어가서 맨 처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누군가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니고데모는 찾아왔습니다. 성경에는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으며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자, 이 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은 그가 모세의 율법 전부를 믿고 경건하게 실천했다는 뜻입니다. 니고데모는 율법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는 십계명을 지켜 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산헤드린의 일원이었습니다. 그 당시 산헤드린은 왕 다음으로 높은 권위를 가진 기관이었습니다. 산헤드린은 오늘날의 대법원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산헤드린은 70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묻고 싶은 질문이 있어서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다른 어떤 바리새인이나 자신이 지금까지 만난 그 누구와도 다르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랍비, 즉 스승님,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스승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기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이자 유대인의 지도자인 그가 예수님께 당신께는 우리에게 없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당신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지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신 대답은 니고데모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시며 그에게 진실로 진실로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니고데모여 잘 들어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잠시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니고데모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니고데모에게 무엇을 말해주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네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내가 행하는 기적들을 이해할 수조차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십계명을 지키고 모세의 율법을 따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니고데모는 십계명을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여기서 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니고데모,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너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렇다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 본다는 말은 그리스어 단어로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알고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모든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기적들을 어떻게 행하는지 이해하고 싶다면, 그 일에 동참하고 싶다면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다시 태어나지 않는 한 이 기적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십계명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던 사도 바울조차도 그것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나는 그 모든 것을 버렸다. 나는 예수님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여기서 니고데모에게 내 아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인가. 저는 교파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거듭났습니다. 저는 거듭났을 때 제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25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않고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다. 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답은 고린도전서 4장 19절과 20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곧 여러분에게 가겠습니다. 거만하게 떠드는 자들의 말을 단지 그들이 하는 말만으로는 아니라 그 능력으로 분별해 보겠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 안에서 행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또 다른 면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쁨도 있고 평안도 있으며 그와 함께 따르는 모든 것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능력 안에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기적을 행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능력 안에서 걸을 수 있도록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건 예수님만의 이야기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아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신성, 모든 하늘의 능력을 내려놓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사람이 되시려고 바로 여러분과 저와 똑같이 되시려고 오셨을 때 그 모든 것을 하늘에 남겨두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같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실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처럼 유혹을 받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 보여주실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과 영혼을 취하셨습니다. 네, 그분의 영은 예수님이셨지만 그 영에는 하늘의 권능이 없었습니다. 이 점은 곧 성경 구절을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듭난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행할 수 있는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 네가 이런 기적들을 행하고 싶느냐?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거듭나는 것이다. 저는 예전부터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제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시 태어나야 할까요? 예수님은 여전히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4절과 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선 여러분은 영과 혼 그리고 육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영혼과 육체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영이 있고 영혼이 있으며 육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명확히 입증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기를 빕니다.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의 온 영과 영혼과 육체가 흠없이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고 걷는 데 사용하는 육체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의 의지, 지성, 감정을 담당하는 영혼을 가지고 있고 또한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영은 예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며 그분과 하나 되는 영을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 영이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자, 왜 우리가 다시 태어남이라고 말할까요? 니고데모가 말했듯이 무슨 말입니까? 제가 어머니의 태로 돌아가 다시 태어나라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린아이였을 때 여러분의 영은 한때 살아 있었습니다. 많은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순수한지, 그들이 얼마나 천진난만한지 기억하시나요? 여러분의 자녀, 아들이든 딸이든 태어날 때 그들의 영은 살아 있습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대하는 방식에 각별히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아이들의 천사들은 항상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는 천사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아이들에게는 살아있는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는 어릴 때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고 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막지 말라. 천국은 바로 이런 자들의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사람들이 아이들을 자신에게서 멀리하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아담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죄를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됩니다. 선과 악을 이해하게 됩니다. 원한다면 나쁘게 행동할 수도 있다는 선택권을 알게 됩니다. 죄가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사람마다 그 시기는 다릅니다. 자라나면서 어느 시점에 이르러 그 순수함을 잃고 마음속에 모세의 율법이 새겨지게 됩니다. 로마서 7장이 이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의 영이 죽습니다.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이 말입니다. 글쎄요, 저는 그것이 죽은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무언가 빠진 듯한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 갈망, 마음속의 공허함, 무언가 빠진 듯한 느낌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영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그 공허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그 공허함을 채워주십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로마서 7장 9절. 저는 어렸을 때 율법이 없던 시절에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명이 왔을 때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을 때 그 죄가 다시 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 무엇이 죽은 것입니까? 여러분의 영이 죽은 것입니다. 10절. 생명을 주려던 그 계명이 오히려 죽음을 가져다 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어서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 하지만 결국 악을 행하게 됩니다. 저는 선한 것을 보고 싶지만 선하게 되려고 노력할 때 결국 악하게 되어버립니다. 노력할 때마다 실패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의 영은 죽었고 영혼이 주도권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11절 죄가 계명을 기회로 삼아 나를 속이고 그것을 통해 나를 죽였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바로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완전한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울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하면 십계명을 지키려고 할수록 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을수록 반드시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할수록 더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의 율법이 실제로 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죄짓게 만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당신의 고조 할아버지 아담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아담이 사탄에게 자신의 통치권을 넘겨주자 사탄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아담의 영혼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결국 그 죄성을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DNA에 새겨져 있습니다. 태어난 모든 아이는 결국 그 죄성이 드러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 평생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느니라. 그러니 여러분도 방금 죄를 지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같은 처지에 놓였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영은 죽어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 바울도 영이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 육체적인 탄생이 아니라 영적인 탄생, 꼭 필요한 탄생이다. 요한복음 3장으로 돌아가 보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너는 한때 살아 있었다. 네 영은 살아 있었지만 어느 순간 죄가 들어와 내 영이 죽고 말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과 7절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여러분은 태어날 때 육으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어머니의 태에서 잉태되었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너희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육체적인 몸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이 다시 태어나 생명을 되찾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다시 태어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그 구멍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우리가 다시 태어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첫째, 여러분은 성령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영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단순히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영이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분은 단순히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여러분 주위에 계신 것도 아닙니다. 그분은 여러분 안에 계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과 10절에 바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곧 예수님의 영을 갖지 못한 사람은 그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단지 여러분을 아시는 것이 아니라 단지 여러분 위에 계신 것도 단지 여러분 주위에 계신 것도 아니라 예수님의 그 영이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사실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그분은 거처를 마련하십니다. 그분은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원히 머물기 위해 들어오십니다. 단지 며칠 동안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거듭날 때 놀라운 평안의 느낌을 경험합니다. 기분이 고양되고 모든 것이 정말 훌륭해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느낌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그 느낌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분을 내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이 그분께 떠나시라고 말하는 것뿐입니다. 그분은 머무르실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 오는 모든 사람을 그분은 결코 내쫓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떠날 수는 있겠지만 그분은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은 거듭나고 예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일어나는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육체나 영혼이 아니라 바로 영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순진한 어린아이였을 때 가졌던 그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단순히 다시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영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날 때 여러분의 영 안에는 죄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날 때 여러분의 영에는 아무런 결함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글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저는 새로운 피조물처럼 느껴지지 않거든요. 글쎄요, 여러분의 영은 새로워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몸은 아직 다듬어져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영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단순히 새로운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피조물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날이 시작됩니다.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시네요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거듭나면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제가 말했듯이 우리의 영혼은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영, 곧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주는 그 한 가지는 완전히 새롭습니다. 새로운 날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날 때 여러분은 다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지난주에 우리가 목표로 삼았던 그 모습처럼 여러분을 변화시키기 시작하십니다. 이 기독교 훈련의 궁극적인 목표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단계는 그 영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면 바로 그때 예수님의 영이 들어오십니다. 그때 여러분의 영은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단순히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함께 걸으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 하나가 있습니다. 누구나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지만 바로 다음 구절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세상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들으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정죄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곧 예수님을 통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여러분을 정죄하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럼 왜 예수님을 보내셨을까요?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나아와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듭나는 그 순간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모든 것이 지나갔고 보라, 여러분의 영 안에는 모든 것이 새로워졌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영은 예수님과 하나이며 아버지와의 교제를 누립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육신 안의 문제들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남은 그 갈망을 채워줍니다. 왜일까요? 예수님께서 들어오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지만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공허함을 채워줍니다.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면 그 빈 공간을 채워주십니다. 자, 여러분은 거듭나고 싶으신가요?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입으로 주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음을 믿으면 됩니다.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이 일을 하려면 입을 열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소리 내어 말해야 합니다. 마음속으로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입으로 고백하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지침을 따를 것입니다. 입으로 주 예수를 고백하고 마음속으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음을 믿으면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느낄 수 있을지야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마. 요한일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곧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면 여러분이 구한 것을 주실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거처를 마련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구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일까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 준비가 되었습니다. 옛것은 지나가고 영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새롭게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 기도를 드립시다. 제가 큰 소리로 기도할 테니 여러분도 저와 함께 큰 소리로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저는 주님께서 저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셨으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제 삶을 받아주십시오. 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저를 온전하게 해 주십시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가족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다시 태어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환영받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는 함께 사시는 큰 형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아버지, 이 기도를 드린 모든 분을 위해 감사드립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당신을 드러내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이를 위해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 캐시는 당신의 소식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녀에게 이메일을 보내세요. kathie@kathydavidson.org 또한 그녀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이 메시지를 다시 듣거나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주소는 katherinedavidson.org입니다. 그녀에게 편지를 보내세요. 주소는 텍사스 주 갈랜드 사서함 460088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텍사스 주 갈랜드 사서함 460088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하나님이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3: Continue listening to Hope Radio Angel 5 24 hours a day at hoperadio.net. This is T8WH Palau.
4: Lifting up Jesus Christ 24 hours a day. HopeRadio.net and C8WH, Palau.

0: 안녕하세요. 컴 얼라이브 방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진행자 메리 베스 잭슨입니다. 저희는 더 아트 네트워크의 션과 함께 기도가 응답받는 세 가지 핵심을 전해드리는 미니 시리즈를 진행해 왔습니다. 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은 신속하고 강력하며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예와 아멘입니다. 말씀을 상세히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이 들을 귀와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실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숀과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 우차 스토리오보드 에이전트스가 응답받기 위한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브로시 홀실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인 홈페이지 오브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은 마음의 불의를 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죄로 기울어지거나 죄를 갈망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야 하며 만약 있다면 적극적으로 그것과 싸워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그것을 제거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핵심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임을 아실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삶 속에서 죄악을 용납하거나 죄를 바라보거나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 것임을 아실 것입니다.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회개의 기도, 즉 주님 이 죄를 제거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기도만 들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핵심은 여러분의 삶 속 모든 죄를 공격하고 어떤 불의나 죄도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기도가 들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핵심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지수를 지켜리 수확할 수 있음이 if may enter 기호한 것일지 잊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에 따라 기도하면 예라는 응답을 주실 것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 따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며 이는 정말 기쁜 일입니다. 이것의 열매 맺는 삶을 사는 두 번째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세 번째 핵심은 요한복음 15장에 명료하게 드러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이시고 우리가 그 포도나무에서 뻗어나온 가지들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번은 줄기심이 뿌리시고 워린드 고브릭스 블루어 고브릭 부와 수에 그리고 월본을 이지하여 올게지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엑세스 스타로 폴 아울와 게지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어떻게 교제해야 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밝혀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부터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버려진 가지와 같아서 시들어 버립니다. 그런 가지들은 모아져 불에 던져져 태워집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바로 내 아버지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사이트웨이 크라멀 하그릴 왜내십니까? 많은 열매를 맺어 너희 새의 죄짐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엑세이 에임도 여러분의 자신의 삶에 대해 말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구절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님, 저 커니 앤 미멀기 에시게 콤비 멜쌤, 테 안 미멀기 하소세, 니게 아셈 에시기를 너에게 대한 미멀기, 너 너에 안 미멀미, 내 마셈 너에 안 미멀민, 너희를 보를 할 수 있겠었네. 왜 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것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구할 수 있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크라이버스의 여러분의 마음이 죄에 대한 염려가 없다면 그분을 뜻대로 기도하고 그분이 말씀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것을 아프세스 앤익스미입니다. 유버기 아프세니어스 가르싱데이 워시민데인 버머루는 도시마이다. 거세이 워든 성교알 총매지입니다. 요새 말씀 총매지이며 바를 전도와 얻은 세여 그리고 여러분이 인생에서 행할 얻은 일에 불거집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이 요셉을 온 오스물 깨뻘 때 인들은 교회에서 무엇을 땐 그분께 구하면 용서 누워서 그럽니다. 저는 주님께서 원하다라는 단어와 이루어시다라는 단어로 사용하신 점이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원하면 그것이 여러분을 위해 이루어집니다. 대치미라시 좀 읽기 힘들 정도지요 여러분. 정말 놀랍고 대단한 말씀입니다. 믿으시나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며 실제로 그렇게 하십니다. 왜일까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많은 열매를 맺을 때 그것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나의 제자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유돌 오월던 소멸 섹스를 에이칭 버스트리미디 쉐이디님 죄를 이그웨이 키시마이 이들 스테이니 하나님이 뜻에 대라 히도라이 버스마인 이들 스테이니 하나님이 뜻에 쿠하오 에스며 주원일들을 통해 이키닝 하나님이 자임을 증명게 해준 것입니다. So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품은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기를 원하십니다. And 하나님께서는 and your outer way 직장에 영향을 미치기를 원하십니다. 내 친구들에도 영향을 미치기를 원하십니다. 임라이 세월은가 큰 your own conquer be shiner runny enduri 하나님께서는 네가 위대해지기를 원하신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위대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그분처럼 위대해지기를 원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네가 큰 소망을 품기를 원하신다. 그분은 네가 그분의 뜻을 행하는 일에 열정을 갖기를 원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네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실 준비가 되어 계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어쩌면 같은 조건이 아닙니다. 조하 네가 20년 동안 기독교인으로 산다면 그때서야 내가 진정으로 너를 통해 능력으로 역사하기 시작할게. 같은 식도 아닙니다. 아니요, 이 세 가지 열쇠를 제대로 갖추기만 하면 모든 일이 여러분에게 예와 아멘이 되었습니다.

0: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적을 행하는 능력으로 넘쳐 흐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삶이 변화될 것이며, 여러분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흥미진진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엑사이시데이션 말씀갱시 헤니 페이지워킨 삶을 살게 되겠습니다. 엑사이온 삶을 웬이 앤세스미가 겐서리 삶을 웬치에 짜스나면 주켄 머머스 지시므라. 쇼림과 여러분과 꿈이 얼마나 큰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꿈이 얼마나 작은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열매는 크기가 제각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큰 열매든 큰 열매든 크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your giving and pure your material reggae to give and cemetery. 쇼릭 스토어 약속들 건데 그들이 주남을 와서 일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정말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슬프고 우울해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자신의 힘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문을 열수 있는 열쇠가 제자리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와 얽혀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온전히 자신의 뜻과 욕망을 위해 예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 안에 머물지 않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성경 전체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골라내어 따르고 있습니다. 특정 사항들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습니다. 그들은 모든 일에 반쪽짜리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 온갖 일을 할수 있지만 그 어떤 것도 실제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열매가 없습니다. 그들은 본질적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주 오랫동안 저는 아마도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말해야겠습니다. 바로 저였습니다. 저희는 티아이업한 상태였습니다. 제 삶에는 자만심이 깃든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중 상당수는 너무 오랫동안 그 안에 머물러 있어서 제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자만심은 바로 그렇게 작용하지요. 종종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결점은 다 보이지만 때로는 자신의 결점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 저를 살피시고 제 부족한 부분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을 살피실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그런 것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제게 가장 두려움을 주는 구절 중 하나는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이 구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이 모든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라.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선언하실 것입니다. 그후는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한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은 maimnesis, lawlessness를 행하는 자들아라고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끌은 프로 이 사람들이 무언가를 허리고 노력하시 에네기디니 기절된 희는 그리스도 인트로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집중시 신인 마우 your now를 언제 했는지 투해서는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에 게 이절생 한다운 뭐 이런 개념으로 투어 안 하렴. 물론 그들은 신인 마우 your 무언가를 해이스 노력했는지 그들이 이절 행한 이유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는가인 심증했을 뿐, 하나님을 위해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걸 이런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실이나 업적보다 그들의 마음속에 더큰 관심을 두신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 깊은 곳에서 그분께 충실하기를 원하시며 그분의 포도나무에 접붙여지고 모든 면에서 그분의 본 모습에 접붙여지기를 원하십니다. 포도나무에 접목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다른 것들에 접목되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양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 마음은 실제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완벽한 삶을 산다는 뜻도 아니고 결코 잘못되는 일이 없거나 결코 실패하지 않거나 결코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여러분이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죄를 뽑아내실 수 있도록 사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은 기꺼이 그 일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제 삶에서 이 죄들을 제거해 주십시오. 저는 그 어떤 것도 간직하지 않겠습니다. 애셔슨 젠 붙잡지 않겠습니다. 그 죄들을 직면으로 왔어이 싸우고 주님께서 제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월침세시므르. 이 네 말씀에는 sin in the mashimul brae, it's me does a gore out kishimur murder mirror. 쉐르키르킨 스네이드슬 피어가 자니 제니 주임의 뜻을 원합니다. 렉 말할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기니 아버님 썸 애니 결거시멀 마라스다. 만약 시댕신이 크로던 교실 앵그디멀 이스토닝기세 애시는 걸모심을 구하고 듣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무서운 구절 즉 하나님 즉 예수님 크로 이는 어디서 희를 전혀 알지 못한다 고 말씀하신 그 구절에 대해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있다라고 느꼈던 사람들에게 하신 그 말씀에 대해 여러분은 온 마음을 다해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 세 가지 열쇠를 실천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세 가지 열쇠를 중심에 두기만 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봐 걱정할 필요가 결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나가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핵심을 듣고 계신 많은 분들이 더 이상 타협으로 가득 찬 옛 생활 방식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만큼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방식으로 살고 싶어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순간 여러분이 말하고 행동할 때 주변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함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은 배우자나 자녀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아마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타협하며 살아가면서 기도하지만 아무런 영향도 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상태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칭해 왔지만 실제로는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진정한 교제, 진정한 일치를 이루며 살아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어떤 부분을 악에게 내어주어 왔는데 스스로는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그것이 바로 능력의 근원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흘러들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 중 많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를 얻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자유를 얻고 싶다면 이 세 가지 열쇠를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이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면 arcnetwork.church를 방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식을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1: 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도는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으로 초대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해야 할 말은 단지 이것뿐입니다. 예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저에게 새로운 시작을 허락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이 삶을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했다면 성경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 숨쉬게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생명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2: Broadcasting the sound of faith in Jesus Christ. We're Hope Radio. T8WH Palau.
3: T8WH Palau concludes another broadcast day. You've been listening to Hope Radio Transmitter Angel 5. Hope Radio originates from Morgantown, West Virginia, USA, broadcasting from the island of Palau via shortwave station T8WH. You can continue listening on our live stream by going to our website, HopeRadio.net, and choosing live stream from the drop-down menu. Or join us again tomorrow as we once again broadcast the good news of our risen Savior, Jesus Christ, on Hope Radio, Angel 5, T8WH, Palau.